중요한데 이방 우리아이라 왜 스위디 가져간거지 왜 가봐스 바사산이 구무지 차야 어디 구원 여봉 만반지 왜 봐스 그만큼 아니면 달리아 왜 가봐스